살아가보니까 별이는 이렇게 되지 않아요? 이렇게 나가는 반 마릉마릉 기다려요 나오 니마사드 반 시바도 여러 개도 내가서 성우들 아기

0: Yes. Yes.
1: 자, 너의 인생을 내가 봐주겠어.
2: 다뤄도 할 줄
1: 알아. 딱 세 장인데. 과거, 현재.
3: 이거 요거다.
1: 아 이거 자. 아 이건데. 준비됐지? 준비됐지? 자 이제부터 시작한다.
4: 빠밤.
2: 뭐야?
4: 아, 근데.
2: 어 이거 타임캡슐? 설마?
4: 맞아.
0: 진짜?
4: 어, 나중에 여러분 아주 재밌을 것 같지 않아?
5: 타임머신?
3: 뭐 20년 뒤?
0: 에이 야 근데 솔직히 미래도 좋은데.
6: 맞아.
0: 지금 당장 뭐 할지를 정하자.
6: 맞아. 아, 일단 지금을 생각하자. 맞아.
3: 이거야.
1: 수영하기 딱 좋은 날씨인데 수영이나 할까?
0: 아, 어? No. 아,
6: 난 괜찮아. 난 좋은데?
0: 야,
1: 난 I love swimming.
3: 너무 더워.
6: 물에 젖는 게 싫어.
4: 그럼 뭐? 거면 산책!
1: Not bad.
3: 난 좋아.
2: 아, 난 좋아.
0: 지성아. 둘 다 좋으면 어떡해.
2: 가족을 어떡해.

0: 오케이, 다 넣은 거지?
1: 오케이.
2: 좋아요.
0: 오케이, 오케이.
3: 와, 근데 3분 지났는데 진짜 벌써 궁금해. 와.
1: 아니, 근데 오히려 이런 거는 까먹고 있어야 시간이 더 잘 가.
4: 아, 맞아, 맞아.
0: 맞아,
5: 특히 해. 밥이나 먹으러 가자.
1: 오케이.
2: 배고파, 배고파.
0: 아,
2: 가자.
0: 가자.
2: 가자. 뭐 먹어?
0: 아, 배고파.
3: 고기, 고기. 고기. 나는 오늘 항정살.
2: 냉면 먹자.